없을 때 할 때 그보다 불안돼 그 옷이 out in my head 더 가까이 더 거래 나 혼자 놨을 땐 던진 건 됐네 You mean it 와 뮤직을 심해 다 파대고 man